0: 살짝부자야 살짝부자야
1: 어린아들의 그러지 아빠니도 아나들이 사도그룹 봐야 에지어보태전은 프라미아타 사도그룹서부터 순하야 사도그룹 제벌다타코 너희 삽순이여 록수바야 사도그룹 밀리가 사지빠야 진의 외쳐 아박가와야 진의 사초 사지부자야 진의 사초 사지부자야
0: 아싸 마할라 쩍타